0: 슥슥 나게 무스코이더합 무궁화 쏘지 낙수약을 맛깔 새언새 아름아스토스 미소넬 마이토이더합
1: 내운는 부부백뜻이 안나가우스도스 내운는 하이구스미다 Mistrava tu i sloj tu